고마워요. 고맙습니다. El anhelo de nuestro corazón, Señor, es adorarte a ti.